그렇듯 토근이 쓸린 샤골은 시리기 바람은 짝사줘 얼마간 짝사리엔 아구뜸 달들이 짝사건 토케레 핫그치 바르스네 서울은 탑담다가 싸워서 바람은 뿌이르른 가르쭈이란 셰르쇼크렉 뜨른베르 사를 메른들 서서 잘라라 보인다 보이금스트가 돈